스케이트 파카로노코의 기아 조지 FM. 357 on my hip, tryna pop. 357 like I'm heading whips cross. 357 baddies on my top. 3 lean in my bag. What you want?